0: 산하기 땡왕아 못하는구와 땡왕아 못하땡구 난거이 부모니 또 선비리 나이 미만은 우이릉하래 서직 아니 도공 타바니 아부한테 거기 밀어보면 덥니 부모 어 왕과 세자만나 싸나 마이게 이마디 성단이 반까 이봐 셀라마 보아관을 녹이주게 부모 어 지금의 모아방 꼭무섭다 뿌리를 양푼다 한다 Setting my fan timing at all, setting my fan tava like no home moving together, no home moving, beautiful. Oh, she won't go, she says, her for lie, you sing now, maybe sing out on that soon if I live a night. Masano Bema, who won't long for Bema, oh no, go with that, even talk a little. My father, son, and all of what. 로야 라파 란정 토고네 마몸랑네 비마 타고 농태리모네 시오이 부모이 비마 머리몬 삼댕이 불람도 아왕마 유리까 이거 세글라니
1: 아왕 거브르나 렘푸 오이바 강라나 코이도 오이발람 록탁 나밍셀 오이두나 카이나 양콕 만발람 리투 다룩나 타우간비 살라이터렛 욕리비 눙시비 이마 폭나폼 옹바기 펜바나이데 나학세

0: 할로 딱비요 오자
1: 전화 좀 봐. 나 코이기 방선도 땅 드라마 많이 해본다더라.
0: 많이 오자
1: 난 하름 버드웨이나 드라마 가라 따라따로라 그 땅 강아우나 기봐. 땅 따라따로 뒤에 이 아토파 왕앙거다 봐 뭐딜래.
0: 땅 따라 망하는 거자.
1: 호호
0: 커피 비야 되고.
1: 드라마 가버려버디 아마수 아마수 까이드래. 뿡까야니 하이봐.
0: 뿡 아니 되기 하고 보니 오자. 로이보다 뿡 망하디 따동 말이 오자.
1: 언니.
0: 아도 오자디 머럭 때 강비를 먹었네. 너무 짝히 보다 까이로이다. 마야암나 시 오자디 시기 마땅다 왕앙가 되버시 마품 야미는 강렬 레이럽니나 봐.
1: 넌뭐 혹시 그다이 될 레이리노?
0: 오자. 농마 오자가 아이가 반느키바 코이 리카이기 이니도 아도 부르가 벤친기 포토 까부게 하이드나 마기 피우 홍봉아이리 오자
1: 아이코이니 워리 사메리시
0: 까이디 아이 마코기 꼰 통드니 레이리시
1: 에이 아드디 아이코이 능 우파에 맞다우더는 마름도 능나까리 노까리노 하이젤라가 마기 파스포트 아마가 풀 아마따가 까프가 잉원다 타젤 웃고
0: 아두기디 아이네 까파다 까이쇼 하이로이다 아두가 아이네 까파쇼 오자이 폰에 좀 야해봐 나트라가나 모바일인데 오자나 탐닝드라가나 아이네 땅 따라 망하기 시바 오피벌 아프다네 마기 포토도 장토가 뿌라기 오자
1: 이보고 랑세 와칸디 따이다 아두는 파래 아두는 파래 아두가네 마기 심반 마타키 심반 마야기 삼부도 마익 생을 거더보니고
0: 오자 이니 통래
1: 핵리자 비타든 마익 생을로
0: 아두가네 오자가 이니에게 이거리 아이 캉드리 누미뚜다 리비게더보니고 오자
1: 오호호호
2: 와리 꾸이네 사크레다 까나가 사브노 사이그로
0: 나때도 이네 이만한 뭐가 숨차하네
2: 살았시라
0: 야리네 아두디네 가리들 깎아 삐로
2: 야리야

0: 환상크레다. 인기 인기바다 우루바다 뿐인 능아오해바. 록다 이마이 비마 능기나 땀박시다 머락머락 달락두나 아숨나 이가 똥바 펑자게 이마 능디 파자바가 세마타 파우더 브라바 두미나 레이리시고
1: 마 밤시기 파자바 깨야시 이미나 나나바능시 아이나 부레 이번에
0: 오이네 아드부디 능시 이타 타자디바 에코니제 워석나시고
1: 워석바 그도도리바
0: 아스 워석나시 워석나시
1: 미타니다
2: 오 까이디 까이디 워석노 오 에이쇼 사키오이 비게
0: 이나마 이나마나 사키오이 비게 다바니코
2: 오이라 갈오리에다나 아도부네 기호만디 크라케가 빠따예
1: 루빠따라 합가니다 이테마
2: 오 까이디 까이디 가임 까이디 고
0: हे लोकताक इमाई बेमा उरीबा पजारबा सिंदुम मसा सिंग अथापगी संगबाना बसिंग सांग परेंग सिंग नखोय लोय नमक खंगबी नसी पुनसीगी हिरेल सकलबा हीसिदा फमिन नरीबा

0: Nanti, sel tabu dubu, nang nak tabu ya drive ba. Nama anak bayi, mau apa mau thazil le idu bu.
1: Aman atro. Aisyu nanggi sali ure. Mayam su lupa lupa pange.
0: Bisa thari duya malle ba. Nanti makai makai thaya dro.
1: Lupa thari ba doi be ma nanggi namai ne.
0: Namai ne, nang susangak tena. Ima sulai, ima do uhaning ba, haning ba. Ngasai sel tabu lupa do kamdo iyan.
1: Oh, soi kere. Madugi matam sulaki ne.
0: Aku. Nungkara tamale, lau, laisang masih depan se.
1: Iya iya, cocer esen asam langgi ni.
0: Is is is, nung kita ng suat peduna ga isum langgi awaba kang bagadia reko.
1: Matam laki ni.
0: Kesi zaku ko, nanti, nama nabe sing suat kerabu.
1: Setri dah.
0: Oh, adi di ekweni warisana nabe tado minin ya. Asom dene, asom manggol dah nama nabe singa ina nabe singa sil lagi. Aduh, aku puri sih bu, kaya aje.
1: Mampu maya itu sali fajar nasi. Nak nampu yang jadi sambrai mana tak kelih nasong.
0: Si, bujakro, yunda mohon maya itu tamuro, ahin cepat nambiruro, si.
1: Aisyah kaya ada layak paraba.
0: Nasong so layak pabini, tak ada gempa atau iban pagi, kut aman apa biba. Ainya, zaman muda yang aku gigi ko, sel tahu bahasa adinya, ima uhan gigi ko, maya nupa masak pasal apa?
1: Ngai ku, ngai apa minyak sih? Waris apa sahaja?
0: Waris di luar di kainu, ya nare, lep nare, masak nare. Matam sungai balai dero, ima nahi biri, biusi luar balai daba, biel luar balai daba kan gan? Mata sah, nupa apa bala adinya? Hei, tengah tisap. Natraga kongrau kak payda kudung bina yano lirik tiko natambayan. Yareko cengye, tumina cien kini ko, kesi zamina kesi ko.
1: Tumin cien bayi bado, nang yau dera di selo ye. Sana tomba, asumna, yam nung siba mana na loy naki.
2: Oja, kerana mana kain hari bunuh oja?
1: Mana ibu di nungsi ayah bukang? Aduh bu, mana nungsi rabasu? Ingon degi handba doktor nupa ama. Doktor gigi mapa duga, memcu bagi mapa aga yam nalu nanti napa sani?
2: Oh,
1: aduh dah, memcu bagi mapa ana silang bu. Matam duda di. Sana tumbah doktor, engineer, harga luar. Madu gitung dah, ay anirak ti unaki bra, unaki. Wariko na muksasi, masih dia ay kaitung tiang. Sat kedah bama pamsu yami.
2: Iya, kain resi oja.
1: Pay pay, yoro yoro yoro. Malam ni, aing asa.
3: Ima, ima, imau, kau dah ura gini. Pink kereta ko. Oh, aing nak bunuh padu. Ini dah wangan ni, siapa yang lawa? Kau masih.
0: Ini cumi si bunang.
3: Tu, asih ni ba, iya ngoba ba. Pamula omi, mana ngangi si, yang pasal bunyi ba, tau ba.
1: Lo shalat pada, India ada ban mahasop, sehi kudingi Julai thagi, ahan ba sayonda, u thaba gi thorum pangtoki ba. Ing kumjali singa maga samapan yang kai marigi Julai thada matam madugi Food and Agriculture Minister K.M. Munsina hagdok lami.
3: Ma.
1: Aduga.
3: To.
1: Lisinga maga samapan mudra marigi.
3: To unaninge ba. Mana kang ba hirang kuding magsya. To. Mayang amat tamana dabani. Yang nungay ba niya ba. Ayga. Aduga. Pen oininge.
1: Aduga. Ma.
3: Mayum da salusi.
1: Lisinga maga yang kai paring da.
3: Salusi ba.
1: Hauram ba.
0: Hoy hoy.
1: Sahar da.
0: Kadai dah lagi,
1: nang
0: nang hang,
1: aduga, umang dah hauram bo, umang sang,
0: aduga, yang jauh,
1: aduksi,
0: kayu nomor tu,
1: TV dah, utah bagi foto di,
3: ngai kau bima, mana ngai si, ima dia mesti tanding raba ba,
1: hai dia baru mesti dah
3: tanding, ima,
1: irabat dia, atai atai club,
3: sang deh ni munda,
1: club, aduna utah kere hai bagi pau tay, adubu. Udi ayam bah, hodie. Amaram dah. Aikoi aikoi nabo. Pukcien cing labadi udah drabasu 우얀 탑이 들어가 로에래. 그다 모이나 반자라보다 나시 에코이나 마얌 띠리바 소이세. 카테인 마욘 사무마 콩아 소이세. 아이코이 미유 웨싱즈 세이 양카이땅 아묵땅 정금세. 훈도 옴세. 우기 우막다 호롱거니. 마탐시다 뚜레인다 콩바 룩랑다 팟다 하우디 랑타네 훈독네. 타다리바 볼럼싱세 록탁다 로이나 따이. 아캉 아이싱아 칸나리브세 록탁세 사이양카이 짝키가드라 짤로이드라 록탁세 아이코이 푸노마키니 록탁건세 말림건세 마탕시다 아이로 신자르게
0: 분시시부 가리노 가리오에게 다게 강다바 눙아이바 사우나바 닝암다바 뽀뽀 갑바나 코이나 바랭 랭라바라 눈빛칭도
4: 딸이 브라 이베야 이마
5: 뭐이바 가리하이기
4: 와 못하나시네
5: 가리와 오이라바노
4: 멘속비디
5: 또맘니 나시디네 마수 융기 타박세 해 야호락바다기 누미당와람 파오바
4: 아두 낭네 나트라이바 융기 타박도 낭슈 노모기 카르그라숨 사제는 원나 톱설랍디 나 사주주 파디 아 파리세 와세 카를루이 아 이문데 상실라
5: 카얌루바 와노네
4: 라오네 시 파무니 시니세 나사누피나 호지 컹네산 어저지번 밤사도
5: 아
4: 아둠 카라파보디 말리
0: 어리시 아이기 말리
5: 파예 파예 마사 타박도레 픽빠자바 톨롭 아마 추사자레 무이바 마삭마도슈네 아이 우리 파자이 피범 모디슈네 누빠데 헷 누빠 말리 아할라만나 카락 타람바 란툼주 카라얌나 바비 이몽 오라마네
4: 푸나막도 아이야이 아두부 마마 누파 마사두기 파자타바마 둥기 푼시다 까르케도 보와마레네
5: 커리노네 하이시바
4: 누파 마사다 나타나 이사 누피다 하영 둥다 까르케도 이사 누피다 까르크 파리시 아이코이 마마 마파와이 바이코이 조니코
5: 커리 카람마와 팜노네 모이바
4: 누파 마사두 마이 타북두 나갈렌다 하나 다른 말이네
5: 아두디 아이디 캉디
4: 다름이 아이기 이마나바 나갈렌다 폴리스 오람바 만 하이와니
5: 마나 와리두디 까둠데게 카람 하이나 푸살라 이브노
4: 에 마디 누파 마사도 문 캉가가 코이 샤누피가 캉에이가 가이시기 캉가가 하이브네티
5: 오
4: 숨나 마 타북로르가 토람 다이두다 아다 싱미닝오 angang masasin bi ama impal masaman hundo pirame nupi masadu su ing ben ngaiti nupi masadu gi mamana impal nupa du ti bet kara mating pang bi u haire i haine
5: kai no ne hasu
4: nete mama nasa nupi na khangari bu nupa du nagalenda singmi ningol maga lawro gale re mi haine singmi ningol du upta yam no ngaiti haidana wari lir ine
5: Aduh deh, moy bapa. Aku ibu makan nuksi nadi si oi doja lo.
4: Oi lebani ne? Mingsum me, office sum me, lamsu sum me. Si ninga iliti.
5: Aduh deh, kamu tahu ni moy ba?
4: Aduh ni, aini tanah si hari si. Wari si, lubani na. Isa si magel hongro. Ayeng masa amani lereba matam dah si miningon tu purga law. Kamu tahu ni?
5: Adu buat ni, luho mana mesti faham, lapa yauri bani.
4: Tu, adu orang di sana pikir pun sida, ayat pawai, betul nanti, ikhoi ke suami mungkin saya tiga dori ni, mana tiada angga ke dori ni?
5: Wari sih bu, cum doja alani.
4: Sumani mama, iman apa tu ni mina bakat angu, adu bu, pare, ayi pawu makata ana loki ni, nupa masa adu bu. Nagalin de lerum bajala. Lerum mabdi sum durimni. Ado, nasaan pida gadi parapara phairu kinuko.
5: Hoi hoi.
4: Adugane, mama, marakshida, 타인에게 아이기 무릎 이볼도 강이더나.
5: 어, 강이 강이.
4: 마이 마사 안 오빠 알도 닥터로 오이리.
5: 닥터로 오야 봐.
4: 닥터로 두기 비비로 이모 우저게 하이르디네. 마사 안 오빠 닥터로 두슈 아 아이코이 멤소비부 강말리네.
5: 마도슈 파이네 모이바.
4: 파이 핵다 하이기는 해낭슈. 닥터로 두슈 마기 허우키 보와리도 아묵티겠다 다브니네. 아이기 마룹 이보나디 아이다 호이노부 야비럽디 마마 호이 타자라게 하일럭이 파고 하이름니 이 마마
5: 아이디네 모이바 하우지 김바담 시다디 독터네 헤나 파브라칼리 아두가 마기 아마두디 와리 파자다바두가
4: 아두 빙기 꿈시 마마 닥터기 와리 시슈 티겟키시
5: 호이 호이
4: 아두가 나사노 피기 아무두기 와리 시슈네 가야암란 바 춤바 해봐도 티켓 키시
5: 호이 호이 아도나 파라네

0: 레이브 레이브 자로
1: 힝곤 시디야 아스 깔레이 우저 마얌세 에 우시크 코모다나 아스
0: 임팔다디 아시군 바인코 레람로
1: 이옴 아니시나 마톤 아마맘 사리 아스 라시레인 파자크레다 수망가시나 싸우크레다 레이닝이
2: 끊어 놓성에 있으나 에이 에 맴수우빈이네 그리 아이부 망물라네도 그리시고
1: 오자 아이 쿠름자리
2: 오오오
1: 아이기 임잉나 맴이사꼬웨 우리 복대기니 아 마나 아이기 이마네 오자
2: 까칼루 까칼루 이베마 에 아둠 똥 아둠 여기저세노 아이기 움시디 파자바가 나티다 마땅히 따일가도 타데
1: 가이디도자 따인스부디 까피스는 헤나 파제 따인스디 단자사데디 니나투버네
2: 이베 마기 와도 아이 미기다 뚜키바 야우크라바네
1: 오
2: 아이세 폴라마 락드나 커라 찐보이 락보이 앙앙나라 아흘나라 이싱크라 헤 하이도 엄바
1: 에 아두디 속디 속다바
2: 로마가 다리만이네 세이 가라기 마망이 와리네
1: 오
2: 하우지 고레바디 속다바니다 아도 나마나사 홍네드나 라포시부 커리레르게 커리 봉조 하이바게
1: 까이쇼 아루바나티다 오자
2: 오
1: 오자나 디비다 레디오다 히람카야다 왕앙 비럭바 오자나 앙바세 또또빠 따바다 이행바다 아니 안 변제 하이다레 자 싱싱네 헤 하이라바다 아니 카라 응옹제이나 하이바다레
2: 아니 카라 응앙자바니 네자바 이베면은 누가이 파제이 하이비바 아이 누가이제 아이데 카라 응앙자바두기 이베 마군바나 따비바 마히야레 하이자바다 아 사타키시 아유 ngalibanina kaino masu samina kisiko
1: osa
2: bungsa
3: kai age bachau
2: hai hai hai natai madara nasi dara sa ga sana bakhara thorang taru hayu ko
0: iani da ai koi cha ga tha aga lak chabani
1: ima si di iai he osa ai di sa chu thakani sa phu sa ni
2: takkadavani sagadavani da ngasi iwana tabada lai mi ai koi ahum mari satpada mana hana sa lola anu haiba chamin ne ba mi gi khandaba
0: sorry

0: 소 야마커더니 또 오다 봐. 투 너무 락세게. 아, 자. 아,
1: 호
0: 아이엠도 서로 키게
1: 파레
0: 꽈.
1: 파레
0: 아, 할로.
1: 이마레 오로스니
0: 라이 라이.
1: 아 이베
0: 라이
1: 마 나가 몽라 포코 아랑 싱가 사가 사나 바가 랑이 바니 솔로 솔로 솔로 솔로 나 코이 사도 미야마 디 사크레 헤이 아무글라 키가니 카라 탑디 야가니 아도 메기라 사우라 예룽가 하프가 도부도 까우니코 파르파르파 이름 사리 번났더라.
0: 자.
1: 이사이 뭘 레이다. 닉싱이. 가야다 낙나람 번호. 아이부 우버든 녹서름 비 낙나. 나시디 강나다 보고 하이나다 보고.
0: 잡차나 토해.
1: 그 슈칼로로노. 낭기 아이기 라이벅나. 숨토 하이도나. 낭쇼 핑키. 아이기 와타키데 아두다기 아이수 타모이세 손터키 미넘버 낭키
0: 아싱 모아리도 아이나 앙앙 아말레이르칸다 칸키 바바나 샘전 사전바 오이라미 노무탈라키 아이 라레 하이제게 칸바니 아두부 락방앙키데
1: 락다바 아두나 좀 맞네. 그도 뭐. 에이네 그놈아 칼리바.
0: 카리노
1: 에이네 난게 퍼져봐. 아이기 타모이기 루바 눈달래. 와리슈 게투키기 라이남고 마포 카이트리 하이.
0: 라하다곰바 미디 호직 기마탐달래이라모
1: 호이. 라이바 라이타바나 아마 오이라가. 아이 시크거디 타무이 따부눙기 기뚝기기 레이남 로이네 로이크라니 낭기 파자바 캉마미 까남터 레이라로
0: 레이트라 수야레 까이 도르게 마두 타이방 판기 하우나비니
1: 홍나비 까이벌레 클리오파트라 헬렌 맘타즈기 파자벌레 호리 마탐두기 예뻐 이범이 탐사바 쿨헤이 베싱나 사두나 탐함이
0: 아이기 예칸게 사한게 하이비리브로
1: 난게디 아이콘들 라이리바 포토 시대게 헨바 아마 달라이라로 마두부 아이네 칼리바 혹시 야암나 하이나리바 에아야 컹비브라
0: 컹디
1: artificial intelligence hybrid tam si khang dra ba su ma khoi na sem ba u se sa nga mi phaw ba mi di yam na u na ram ni
0: o me mi cha na eng wan de he geng hal li sa ji na nong sa hat ba hang oi ma sa na lin a chong ba ga yot ba hui mong mong singa singa ba
1: ado semi bado ai ado aina khallise nangi laisavi masa oibegi photo se makoi de piraga minute mari manga ge ate nuwari ama seman ba ming thol di maming di ing kumja mi singa maga samapan humbudra gi mayai gi paringda maitei laisavi amagi phajaba chamna keba matamdugi phi inmugi sanabi lokta ki phajaba aku iba singsang singi phajena u horam mana singbu youtube ta facebook ta tagat ke
0: ikai ko tagat kanu
1: ikoi sikra basu tungda tagat piro u sinara maga loire karino
0: ahina hana sido mali tadati tehodo mali
1: adu budi tambangam banate ai leiraba nang na hana siradi ai na thagat kani kalano karino khangdo mi irai leiraro nasa anu pi atun bi haujik la ambadu da mangon da hai basu yai ai kuini gi wari di na taba
0: hai run
1: ai na thagat ke khali se hi da phamaga nang na wasak paduma

날라시 하이버 목걸이 하이버기네 닝터 따바다 뭐라 닝터 눈아이 나 이뻐 이뻐 나 바르바바 아도마 신비유다 이 닝터 마보이붕어 뭐라 닝터 기빠나 랑꼬띠 마호샤기 마호샤 게게 누가 누공이 안 만어 헬라시

0: 김만카바 하이브도니다. 아돌라오. 하우로 세바 시엔카라 부로. 나랑 망키도 부가빵 남리용 세바. 아이네 히 나가 사리기 짱인가 버니네. 아다 시엔 눌레이테드네 도우리네 화니. 아도 멘자드기 꼭노루야도. 아도 그 허렌 시엔도 똥나가 똥칭노루레.
1: 오이네. 아다 이사도 나랑 되기네 마 상암드는 레이디바. 히다 파워레이네 너 시엔 레이테드나 아이나 나 쩨루피네 로이 레이레. 시대부 아이나 무몽원다 까마인 파사해루 또이로 아도 능기 시에나 옌버그 야오르디 능원디기 기타피라 모아보 쿠바이시에노 이나나바
0: 에라 다오기 야가도 오만디 아이슈 야노 여러분한테 쿠바이시엔 가타미 바이라리시 아 이따 아다 공항라이
1: 하
0: 무몽원디기네 카팅 오부 야오리요
1: 아아아아 시엘 야오름도 만디네 시소 야오르주 아잉원디 피락도 오만디
0: 공항디 이따오고 수염을 누르는 티네 다이네. 마망다 이따오기 루홍보다 시엔 정도는 약간 훈련적이 다이니 마보.
1: 호이 녹시 이그라바이 나오느니 아들 마디 니하한테 또 민나 레이브지 하이네다 아펑 아펑 바이다 빵추다 수바 아쿠이니 쿠바 쿠바기 파티니도 하 마나네 밤다 펑학테 쿠이니 숨 또보시드네 아이니 하이브지 야도 만디 또시
0: 에 이따오 하이너링 의시드네 공항디 역시라네. 아이살람마게 라이브게임 비오로고 아이살람마게 마폰들레라마게
1: 호호호호 잘람모 잘람모 아이수네 엉뚱 이행아 키게 고가 에 까돈도 너 요파악두가
2: 따사오바 에세 에시게 마닝기 신콩도 나야암 레이브이예 이셋 루시라이드네 도우니 나 공항수 타박 아찐 멀레이트라부디 이셋 루시라오드나
1: 호이 아이주 락보부디 얌 락닝바 하디 아이시 타바카친바 투보마네 차타 미야 나바흥바마 차타 야드리바 도시 멘자주 차투 그렇게 누 욤들레 오디에 아두 이노부 시엔가 요르프로 시엔 기타도 와이 오
2: 야온데다 까다이 디시엘노 이시 베스베드부 셸푸나브로 따사바
1: 주 야오브라나 황니니
2: 따사바 오이로이 오이로에바 나나오나 이제 야리 야리 야리 아이 다 사사고르게 아이 잘레 코타 사바 아이 잘레
1: 심수 피엘로르바 마야안도 우네도 부쿠이데바 도르시 쿠바이시는 그 스키임도 빠이데바네 또 프라타도리 힝아시 도르시 마시디카다람 도르게 나트리자 토포야로도리 크림을 빠는데 수웅이 무슨지 판도 오르겠다 요파학도 늦가다 통해서 던져야지 요파학도 주네 디바에 강대 떠오르지 맵자 맵자 난 먹거라 얘기해
3: 딸이 딸이
1: 따다
3: 딸이 안강 수문바니 타박하러 신게나 가이다 오르기
1: 요파학도 부가라 이들 얘기인미 우디바
3: 가이노 요파학도 가이다 오르리바
1: 이히 부크리 마판다 호리브나 삐진게 로이나 판도가 까이노 까이노 타진나 부호나겐토니 와니
3: 하이마 아두디 함파이나 에이능아 사이 응안바다 레박 도롬바니 마닌데레 호이 아이라우키
1: 호호호 포로 포로 포로 나 삐그라 판도가 사이드 스토우게 하라디 야도이네파 나또 파무부 야도이네파 마펌데 부여르디 토토범 헤탈라니 게덩니게 멍주프네누가이 다우야가다 말이 체망쿠 쿠따베야다 다우리
3: 시 시들레레 따사오바
1: 아아아
3: 까이노 나탄다와니 아시오비르키
1: 님사 나 능와능니 포타르글이루도 아이 단다둠 고나르로레케다
3: 야이니 야이니 아도레디 아이슈 누미당이 타고 인강도 들로시루게 안강도 민게시다
1: 파라 아도디 추나큰 시대에 타오르게 나비 판바세 아이 우리 지금 같이 쇼르가지디 타비타메데 우리 마늘 보는 것이다. 보내함, 보내함을 놓치게 되나. 하필이 와해. 아이디, 마치에다 막나 비판 것이다. 수월가지 전인자 망상인데, 아씨, 망가지나.

0: 태봉밤비시부 구름새두나 시바시 호민을 시기야.
1: 마돔나 따오라시.
0: 아기야.
1: 파레고비. 락시만.
0: 아기야.
1: 나학나 아이기 붕어기 마석 무티야도 접사하는 레파.
0: 아기야.
1: 아두고 반딧.
0: 아기야.
1: 아이기 붕어기 아비시액 따오나바 아파버는.
0: 아기야. 이 붕어기 아비시액 아파버는밋 아파버는밋 타. 오. 아기야. 희양기기 따라가니 돈이 빤바 하리우탄 놈이다시 야무나 파리야기야
1: 하리우탄 놈이다
0: 아기야
1: 파리반디 하이리브 놈이 아시다 라이박 브라자 뿜나막 딜한두나 아소우브 마하우스업 갓두나 에이기붕어 실거빈다기 세바부 먹붕파나 펑민나라
0: 선하야탕

이붕옥이 터우자나 터우리 오이래가 쪼론나 우쭈 오이두나 맛복 맛복 크딩다 분두나 텀비 하고빈다 돌라바 바그쩐드라 약부 맛담 뿜나 먹다 나나이기 나나이와 현

언제 가려고 봐. 아, 동지엔 게 잔우도. 아, 소음나 낙감다 우리. 아이봉 어이봉 어농반 뽀삐빨리 나. 엄마 빠니 분 찍네 얘기 하려가 양도 우리.

감노 아시 하려다나 마주는 더모 보기 양도 올람 타라기 하이던 핵다 돌락파 깨개가 나오데 상하이도 나 양머니는 오르다나 하이 하이 깨개람 깨삐까나 노모랑람 더이삐까나 노하이 람젠 고라옥 당기르다나 돌아그리브라 장원자로 나 밤랑는 장러자로 하이다나 성우석은 빠이들의 땡신 기방 깨기가 나오대 모양가 나오대 마몸랑랜 맞자 토이비나 오라다나 신우 짠비 사나이비마 성아이도나 양머니 새 아목도 거울을 줘봐 파그니 파그니 사나이비마 세누 호 상아이도나 양머니 사나이비문을 나오예 파그니 파그니 비마 상아이도나 양머니 비마기 만악도 성래 하라가 마차이 비마 나나의 쿠이부꼭 비버디 까리 따삐가 나오나 따바다 토이삐 하이 까리기노 미기 마마 수사글라비 반타우주 사글라비 마찜 라이러비야시나 양도울람 타가니 하이드나 도락라가 나 코에니나 딴신 그리버디나 밤따닝브라 딴닝드라버디 도우나 양을 짤로 나 코에니 수야오리 하려가 양도울람 타가다버니 강호해 사나이 비에마 사나이 비에마 나 나의 코에나 강자다다나 똥자버니 나 나의 코에 콩도이자래기 아쉽나 발림 샥비 마찜할 마두닝 더우기 마이게 이행리 하려가 가리 하이는 람제

아 손나나 껌도 우리 마몸랑랜마 자토이비비 마마 나이 신우고 잉래다가 신우 사나이비마 아 시양놀람 타르게도 호 타비유게도기마 사이비마 니나가 농나 키로이 드라이미 농다 농나 산우 나나이 신우레제리마시리 니빠브나 농나레다나 나나이 신우 헤테 텐메자기 누삐에브나 농나레다나 호마 삼도 코이닝 타르가 꼭꼭 롱나 보이다께 아들이 타르게 꼬잔비 틴부 틴말라버니다 마만 마만 아버가이딩아 사이나 아용

다비닝 베세이 코돌기 한바다 란톡토나 타한자리버시 마드비 필름데기 아누라다 폴월기 콘젤다 도터 카멀나 세이랭바 사골셈 디젠트나 세이랑비시니 코이다비디노 칸비르코싱디 엘리나 프라딥 왕케이데기 아마디 노모이붕데기 아샤 호니 아마디 마코기 이무마노